속지 빼지 마. 숨을 내쉬네. 오늘 뭐 실수는 없었으나 관객들의 표정은 어땠던가. 그래도 행복해는 이런 내가 됐어. 누군가 소리치르게 만들 수가 있었어. 차가시지 않은 용도를 품에 안고 집도 don't be 무대에서.